0: 발발기라데 발발기라데 사보동발 발발기라데 어마요 어마요 어머로 대몽사 파노 마르글리야
1: 하이 하이 빨리 쇼가 그리 쇼가 그리 쇼가 어머 꼼카이 홀도 바까세 쫑카나 빨리 쇼가 세더리 카미 빨리 쇼가 엄다 대몽사 파노 마르글세 하이
2: 배배그라데 어따쿠로 배배그라데 이제 빨리 샷디 코글로 배배그라데 암카이르 사비소스 폰마 카이그라나이 똥바이 코로데 따쿠로 똥바이 코로데 이제 투바사 기사 투바마 그라데
0: 어따쿠로 알루라이그라데 이제 만사 허르부터나 카이그라데 어마요 어마요 어 이코 아이엔 것을 대부 허즈레 가세 똥카 탐바그라데 따쿠로 기사 투바라이그라데 어마요 어마요 아세마네 어마요 허즈레 누기야쿠
1: 그리카 오마 Omotamu maka like her, Kirika, Kirika. Ani jet and Kribaba, no Paisuka, Paisuka. He could take himself and Nangija of her, from the Tai Maraxi. Kirika, Paisuka, Paisuka. Ani the moon, Sapan Kirichuka, Okupa, Okupa. I don't make like she.
0: Oh, put Kaneva, Clay the Manka Mania. Oh, Ecole Baja. Sorry, the Manka, sir.
2: Manka, Tabun Sopayana. David said, look, come up. Network, what the manchiba, Mosomot, I am, Hatalatanga, Manishu, Toba, Topayana Tabuna,
1: Cola, Canabagula, Tamayang, Hot Botanai, Malcuni Corangai,

떠는 뒤 성사의 마음이 성난이 클라지 제프로 허른한테 러글러기너 가나기니니 파야르 스테서너 응약하바 허르부터네 가리너 꼭둔러 허디 우스한거 너러 가이마니 하이클라냐이 다띠 클라이 샤허르나니 클라지 가나니 파야르 스테서는 푼나머너 러기웠던디 무주 나락디 비시브룸너 에프릴 달니 14 tarikh simi 20 tarikh jora har butama sal hanai panda khlai jagi tongo har

0: 나이땅 짠나로 흔히땅 가봐.
1: 아부다 꼭사. 니분이 마이샤요 바이탕하사.
2: 꼭다 시도. 어이 그시마. 말라티. 탕바디바. 짬으로 가인 띠아르 카이바디바.
3: 힘디. 나다 나로 팔레 쇼디. 사르 팔레 디카이.
0: 너. 파야누타.